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.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.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영원하신 사랑 찬양합니다.

0: 정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. 내 안에
1: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. We're Hope Radio, TAWH, Palau.